따비리 미네 따전르기 콘젤다 다바누 쿠라이젬나 세이랭바 마타미셰이 이세이시 September 잉리싱어마가 점아플 머푸드라망아기 다시기 세유다 전독적이 비세이니 그동안 메리슈보다 다미네시 September 잉리싱어니 다나타룩다 다시기 세유나 전독이 비세이니 세이석바 라스쿠마르 세트디테기 콘젤다 라젠드라 오크럼나 세이랭 비세이니 이세이시 우푸톡바 비지아 유믈렘밤 이세이 세이홍나 아숙 칸고와바 마이샤시 이세이 그돌 덤제리 타미네시

0: 니가 들어.
1: 이마기 디어리 시수 얌나 파세.
0: 야 누님.
1: 봐봐. 아 코이 따던 순라이.
2: 예 바래 바래. 아이 마리야.
3: 봐봐.
2: 나 선가 나 코이니기 나 탁다 나마기 와카드만 레이린 해.
3: 에 이마기 까리 와카드 라이바.
2: 오도 보로. 낭낭아 사이 마이크다. 꿈의 마품도 마이크 하고 나 콩바. 라이닝 라이션기 마사싱 싱더 빵타타다바 야로 하이기도.
3: 아아.
2: 마두. 가나고 마마기 아빠마 라이닝 라이션다 이어 비바. 코팅겐 바니 얘들 하이리니 나마나.
3: 이마 하우지기 마탐 시기 라이기 미탐 싱더 따이리바 예코리바 싱세 후젠 바 보삭 학다니. 먹고이 싱아 시나이 싱더 따싱 그러버디 이 싱도 후 로이나 찌르버니 이마. 아두나 이싱데 레이리바 타와이 판바지바 싱두수 후 로이나 탁라바 후 센바 이싱두 에코이나 수타에 피주 피잠레 아두가 이싱두데 레이리바 나두나수 후두 사실레 아 이마 나도모 에코이나 사레 마두기 세비 세탱수 에코이나 소이드나 팡마타바니네 이마
0: 아두니마 오 두보 하이바 마이 하우나 콩바 싱데 아모트 바타다바 야야디 하이바시부 나코이 클럽 나 파나가다바 나토로
3: 하 시디
0: 나코이나 나토나 나토 샤리드 부카리기노이바
2: 하이하이하이 나코 엄떡 나코 마마 시 아파부부 파이 파다부 파티 야베도 되네 하이팜 톡드로 하 엔바이런먼트 따루타난 탐나부기 마람다 마코이나 따우리바 타벅 싱시 에이디 아파버니에나 칼림니네
0: 아 칸니 칸니 칸니 뭐이 바디네 소인 칼람마니
2: 나코 마코 바래 시 시와시 또시 고는 카나르시고 아주 나 루옹콤 든낭보 완타겠다 위 하이네 까리기노 하 까리자 슬로라
0: 아두 브로 아 이샤이 슘샤 잉에 되네 모이빠 누파 토록바기 두원도 강에 게이럭바다니야 컵리에 강이 아스 거이노다 모이빠 닝두원가세 빙빙 고마한 것이 꼭 좋으니까 가든에 쏴이 했더라고. 모이빠는네 이새이 샷바 또 어든에 하이라까니네 기미되기. 아이디 와리지 모이빠다 하이도옥들이 니까이노.
1: 맞아요. 오 아두니 이마 루홍팜다네. 봉 돈기 하우버 마콜도. 스테레오 스피커다네. 나콩제 세가이가 더가이네. 하우나네 강타 타도록바다기 하트손바 미기 타모이다네. 당당 반바세 마사나 좀 따분.
2: 에이 마마. 이샤신이 와리신낭 따래꼬
0: 오 미마리 각달레이베 이몽시다 미야 홈나 나깔람다 리앱크람니나 마코이기 와따바 따리에다나
4: 라이닝 라이숄기 토람싱다 기 타오마이 짝바기 메코나 닝샤숄 마릴기 라이나케야 포칸베야이 우숍 메라기 훈독 칵나 पथक पुमथरगा लैना थिलना पोखली मियाम हुपन लैमिन चामिनबा खोंहामफम इरुजाफम तिनबदगी लोंनगन बलैना पाक्षन संदुकतुना लाइचत फाव थोखली करिगुमबा मरम अमदगी अकीबा मिपाइब पोखनदुना थवाय हिंगनब चेनबदा नितखाइनदुना मिसी मिना थोई लाइनिंग लाशुन गिमिंगदा सा उचेक सिंगा तोरन तिनबदगी मियोइबदा हकथेंगनना लैना थिलना संदुक पशुयाय
5: Manipurta, Sahigi Tarapan, Long Bata Sako Bugisak, as in a single Torum sing the Sak Hibaga, Hundo Kibaka Tankai Tankaini. Mausati, Usoki Arema passing Sabineba, Loishin Binaba, Quak, Langza, Umaibi, Lamuina Singba Marang Kairambi. Sendira Pumba Punamio Bagita Makta, Amota Kai Sing Duglunaba, Tabira Pamakoini. Aduganga City, Quakna Quak Quina Lerectri. Langza umaibi masaku kidre lamuisu tangselakli kwak lamuine singbale trabasu meobegi usok kumaiti he namasak thokli mafam kayata usokke arema pas singna patha pumtharktuna environment molan nabuki maramboiri

0: 미오이브나 레이리 마카이 라이닝 레슨 마송 인바이런먼트 솔로이나가네 말렘기 미오이 푸르빠마기 사우콧바 마파마부 카이락 타부기 마타우세 마코이 컬처 양라가 칸미 하이네 아드부 마탐기 콩탕다 마우사기 세네비 니티 니욤 카야 아숨 마숨 마미 샴질락리 아나우 아나우 사나롤 싱나 아이코이 컬처 데 얀실락리 자티 엠바기 컬처 다 토파 자티 엠바기 컬처 합실락투나 렙테나 시진나레 pumnamaka sinamiyobi kalsar bo masak then batana tana mausa ge saktam akoi bigi phiyom da akai be piri adoga environment sokshi lakpogi fatta ba polna ai koi punna phangminare laida sana lupa katna haije badagi penbi rabai sorna mangonda ai koi gi taru tanan ba environment lain bina ba haije rupata tabi rakata ba mante napang pangjara ga hairakane
1: karam chaugumiyoi bagi khujil thorang singda Thawai panba singi amatta ngairba malem prithibi maisha langdi. Soipadraba ningtham kale nungju nungsagi yawol kaihanduna mahusha inglamba mafamna sagalakli saramba mafamna ingtharakli. Meruda ungi chingdum chingjau sogdoraktuna samudragi isingi imai asumbuan khalakli ithat kayana irakna rakli. Ising nungshit laipak laihauna hugi masakoi rakli. Yening Tada, Nungshiba Pombi Cheklagi Konjilgi Mahutta, Aka Karauna Nili. Lamlaki Thawai Pan Masingna, Kongul Mutna Mangshilak Pagi Iwai Inilakta, Lamda Masigi Environment Ki Saktam Su Kaishilakti. Mahushala Rimbigi Masai Gonda, Narangi Mirolna, Tagat Tagat Tik Nasina Biramba, Ekwegi Environment, Hayengi Mirolgi Damak, Taru Tanana Thamlasi.

0: 민가 럭토킴 님. 아마나 디플로매틱 외반 사람들이 굶매고 우리 선한 것도 거. 그럼 그 안듯한 그림 넣게 별로 디스크 안 내도 굶음 드랬고. 올레디 데 액셉테드 위 디플로이 가이드리고 밀리터리 우리 오픈하이 더레 하이브고. 마름스가 이기 더 이나래 거 예그샘플 할 시나그로 샤리 올레디 더레 내는 거. 하나 모이가 하이다리 오펜시브 오비 아이 디펜스 오비 아이고 또 카운터 타운 오브 텀메 해보고 아도 더 thing is that 거기 오펜라이즈 더 보시 오비토 에그라 스페이스 더 에그라 이제 휴먼 빙이 아파보나 때고 와라이 아파보 한번 되는 때는 거 뭐에 나 오펜시브 디펜시브 하임 빨래고 디플로마틱 서비스 에 만고 아도 담비 담비도 마스케 암 덴저러스 오비는 게 포지션은 그런 관탕 미러디 가이렉트 레고 아나 아이 뭐 근데 디 아마롬다 오펜시브 디펜시브 에라 소레드는 거 거기 스페이스 아이시디 거기 마스케라 되기 거기 다 섭디 야우리고 뭐 면더 스페이스 다나오는 파이 오칸 레이고 아도 뭐 거기 거기 스페이스 좀 가나 위한 방 있나 거기 GPS 아니 커뮤니케이션 양도 이리고 거기 보고 아도나 거기 스페이스 더 란트로 그나 그 스페이스 더기 서페이스 더 란트로피아 에어포스 레니팅 진으로 빼고 아동다 스페이스 데브리스 오버디 프로그램 레이덤 니고 아나 스페이스 기타 버서 거기 레스트 레이더서 서컷부터 레이브는 파이고 아도 뭐다 거기다 거기 커뮤니케이션 맵시 가이드 부스에고 아도 아도 아니 탐색이
1: 아좀 먹네 어자 아도 마카타르 빠다모 어자 인디아나 호스 오이라가 방토키바 다라니 파수바 브릭스 타미나세 세프템버 다라니 토이다기나 다라훈도이 파우바 방토키바세 마시세 바렛만다 팜 뉴델리 데레이세 마시다 방토키바 팀나 빌딩 포 리질리언스 이노베이션 코퍼레이션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하이바 팀 마시다 딜리케 다라마토이 하베타이 코스테 다라마토이 데기 락바 아두가 아모코기 파트너 다라 아두기 멀티플 인터내셔널 오거나이제이션 케 아마가 풀라가 방토키바세 masigi sida kari kari moigi result oina tana khraba ge duga oza masigi matang sida su experiencing sina hen gyan tana ba macha khaina thambio
0: oigi brick samida si sengna ko di hoi di counter to westernize side hai reko si yam na common platform on ne ko do etin brick samida si hoi di lead to gre ko do hoi maro me am yam gre si or kam nu kam yam ai samnon samari un khara hai ja ge ko new delhi declaration ema to ja ge maro ina hai tar to jo hoi example hai tar hoji exchange name me why am tong lead no ko hoji matam da US in the control to with dollar and control to with avito re ko and brics and this na moi one position hai tai ko common currency len bai tai ko when suppose in a sinaga india to bodo ko zum ko india gi rupee wage sinagi moi currency wage sina bai tai ko adu moi ba and ko gi exchange rate ta ko bolotain ba se to udna bai tai ko common currency ma trade ani to bodo adu mo to wen khali ko first point hai tai ko moro bit local sabne ko adu second hai tai ko gi terrorism hai tai ko वो इंडिया से एम पी एस तो बनी को टेररिज्म में देखा जाएगा हमारे वही ना बालगम से टेक तो के तो उन फाइव से ऑल ऑन मैंने कंटेम तो एको कंट्री में हम लोग को टेरर फाइनेंसिंग तो वो शो इन को कंट्री कर दी को असुम बस प्लस टॉप तो वाइन हाई रेको सेकेंड पॉइंट है थर्ड पॉइंट है रखो कि गुजरात तक गिफ्ट सिटी सेंटर एम लेको रखो कि इंश्योरेंस सेक्टर गुम्बा देखिए साइबर फ्रॉड गुम्बको अभी मैं तो स्टाब्लिश तो उन्होंने वाइन हमसे ला करेको ꯑꯗꯒꯤ ꯃꯣꯏꯅ ꯑꯇꯣꯞꯄ ꯍꯥꯏ ꯇꯥꯔꯦ ꯃꯔꯨꯑꯣꯏꯕ ꯑꯩꯈꯣꯏꯒꯤ ꯏꯟꯗꯤꯌꯥꯒꯤ ꯌꯨ ꯑꯦꯟꯁꯤ ꯔꯤꯐꯣꯔꯝ ꯇꯧꯅꯕ ꯇꯧꯅꯕ ꯂꯩꯅꯨꯀꯣ ꯕ꯭ꯔꯥꯖꯤꯜꯒꯨꯝꯕ ꯏꯟꯗꯤꯌꯥꯒꯨꯝꯕ ꯂꯩꯗꯨꯅꯀꯣ ꯁꯤꯅꯤꯌꯥꯔꯤ ꯑꯣꯔꯗꯤ ꯇꯧꯈ꯭ꯔꯦꯅꯀꯣ ꯕꯤꯖꯤꯅꯦꯁ ꯔꯤꯐꯣꯔꯝ ꯇꯧꯅꯕ ꯇꯧꯅꯕ ꯂꯩꯅꯨꯀꯣ ꯑꯗꯨꯒ ꯃꯣꯏꯅ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ꯃꯦꯝꯕꯔ ꯌꯥꯎꯔꯝꯅꯤꯀꯣ ꯑꯗꯨꯒ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ꯅ ꯂꯩꯔꯤꯕ ꯃꯣꯏꯒꯤ ꯄ꯭ꯔꯥꯏꯝ ꯃꯤꯅꯤꯁꯇꯔ ꯑꯣꯏ ꯑꯗꯨ ꯃꯣꯏꯅ ꯁꯣ ꯑꯦ ꯃꯣꯏ ꯁꯄꯣꯔꯠ ꯇꯧꯁꯦ ꯍꯥꯏꯅ ꯗꯕ꯭ꯂꯤꯎ ꯇꯤ ꯑꯦꯛꯁꯄꯥꯟꯁꯟ ꯑꯣꯏꯅꯕ ꯃꯣꯏꯁꯨ ꯌꯥꯎꯔꯗꯤ ꯀꯥꯟꯅꯅꯤꯅꯀꯣ ꯑꯗꯨꯝ ꯂꯩꯔꯦ ꯑꯗꯒꯤ ꯑꯩꯈꯣꯏ ꯂꯥꯁ ꯇꯥꯏꯝ ꯅꯦꯛꯁ ꯁꯃꯤꯠ ꯍꯥꯏꯇꯥꯔꯦꯀꯣ ꯕ꯭ꯔꯤꯛꯀꯤ ꯁꯃꯤꯠ ꯁꯥꯏꯅꯥꯗ ꯑꯣꯏꯅ ꯇꯧꯁꯦ ꯍꯥꯏꯅ ꯂꯤꯗꯔꯁꯦ ꯃꯊꯪꯒꯤ ꯍꯥꯏꯇꯥꯔꯦ ꯑꯗꯨ ꯁꯤꯅꯒꯤ ꯍꯥꯏꯇꯥꯔꯦ ꯁꯤ ꯍꯥꯏꯖꯒꯦ
1: UCC ꯍꯥꯏꯅ ꯌꯨꯅꯤꯐꯣꯔꯝ ꯁꯤꯚꯤꯜ ꯀꯣꯗ ꯍꯥꯏꯅ ꯂꯩꯔꯤꯕꯁꯦ ꯃꯁꯤꯁꯦ ꯌꯨꯅꯤꯌꯟ ꯍꯣꯝ ꯃꯤꯅꯤꯁꯇꯔ ꯑꯃꯤꯠ ꯁꯍꯥꯅ 2020 ꯐꯥꯎꯕꯒꯤ ꯃꯅꯨꯡꯗ ꯏꯝꯄ꯭ꯂꯤꯃꯦꯟ ꯇꯧꯕ ꯍꯧꯔꯅꯤ ꯍꯥꯏꯕꯒꯤ ꯋꯥꯐꯝ ꯑꯃꯁꯨ ꯂꯥꯛꯏꯕ ꯑꯣꯖꯥ ꯑꯗꯨ ꯃꯁꯤꯒꯤ ꯃꯇꯥꯡꯁꯤꯗꯤ ꯑꯩꯈꯣꯏꯅ ꯀꯔꯝꯅ ꯌꯦꯡꯕ ꯌꯥꯒꯅꯤ ꯑꯣꯖꯥ
0: ꯑꯗꯣ ꯄ꯭ꯔꯦꯛꯇꯤꯁ ꯌꯨꯅꯤꯌꯟ ꯍꯣꯝ ꯃꯤꯅꯤꯁꯇꯔ ꯃꯤꯁꯥꯅ ꯍꯥꯏꯔꯝꯗꯒꯤꯀꯣ ꯑꯩꯈꯣꯏ ꯏꯟꯗꯤꯌꯥꯟ ꯔꯨꯜ ꯇꯧꯕ ꯍꯥꯏꯇꯥꯔꯦꯀꯣ ꯁ꯭ꯇꯦꯠꯇꯀꯣ ꯑꯩꯈꯣꯏꯒꯤ 21 ꯍꯥꯏꯇꯥꯔꯦꯀꯣ ꯑꯗꯨꯗ 2021 ꯃꯅꯨꯡꯗ UCC ꯏꯝꯄ꯭ꯂꯤꯃꯦꯟ ꯇꯧꯅꯤ ꯍꯥꯏꯒꯤꯕꯀꯣ ꯍꯥꯏꯗꯤ UCC ꯃꯤꯟꯁ ꯑꯌꯥꯝꯕ ꯑꯦꯛꯁꯄ꯭ꯂꯦꯟ ꯇꯧꯔꯛꯀꯦ ꯀꯩꯅꯣ ꯍꯥꯏꯅꯀꯣ UCC ꯈꯪꯗꯕꯁꯨ ꯌꯥꯏꯀꯣ ꯏꯟꯐꯣꯝ ꯁꯤꯚꯤꯜ ꯀꯣꯔ ꯍꯥꯏꯕꯅꯤꯀꯣ ꯑꯩꯈꯣꯏꯒꯤ ꯑꯥꯔꯇꯤꯀꯜꯁꯨ ꯌꯥꯎꯖꯕ ꯄꯣꯅꯤꯀꯣ ꯗꯥꯏꯔꯦꯛꯇꯤꯞ ꯑꯣꯐ ꯄ꯭ꯔꯤꯟꯁꯤꯄꯥꯜ ꯑꯣꯐ ꯁ꯭ꯇꯦꯠ ꯄꯣꯂꯤꯁꯤꯗ ꯌꯥꯎꯖꯕ ꯄꯣꯅꯤꯀꯣ UCC ꯑꯁꯤꯀꯣ ꯑꯗꯣ ꯑꯩꯈꯣꯏ ꯗꯥꯏꯔꯦꯛꯇꯤꯞ ꯄꯤꯕꯅꯦꯕ ꯗꯥꯏꯔꯦꯛꯇꯤꯞ ꯄ꯭ꯔꯤꯟꯁꯤꯄꯥꯜ ꯑꯗꯩ ꯀꯝꯄꯜꯁꯔꯤ ꯅꯠꯇꯦꯕꯀꯣ ꯌꯨꯅꯤꯌꯟꯁꯨ ꯄꯥꯁ ꯇꯧꯕ ꯌꯥꯏꯀꯣ ꯍꯣꯔꯤꯕꯀꯣ ꯁ꯭ꯇꯦꯠꯅꯁꯨ ꯄꯥꯁ ꯇꯧꯕ ꯌꯥꯏꯀꯣ ꯌꯨꯅꯤꯌꯟꯗꯗꯤ ꯃꯣꯏ ꯅꯝꯕꯔ ꯒꯦꯝ ꯈꯔ ꯂꯩꯀꯣ ꯃꯦꯖꯣꯔꯤꯇꯤ ꯁꯤꯝꯄꯜ ꯃꯌꯥꯝ ꯂꯩꯒꯔꯦꯀꯣ ꯑꯗꯨꯗꯤ ꯀꯣꯟꯅ ꯂꯥꯛꯑꯁꯤꯀꯣ ꯑꯗꯨꯕꯨꯗꯤ

0: 累不是的都把手不能没得没累不坑的没没没地位你个那直接带的一点路都不是都不给他们你个明是没得的没能不给你累不能没过那于是都你还没有拜托都你还没过于是是明是可以来会给religion 하이터리고 religion 외계라 any 모외계라외기 respective 외기 marriage 외라 divorce 외계라 inheritance property 요동안동안또외고 any example 힌두고 무슬림 or christian 어많아되고 divorce 외계는 adoption 외계많아되고 아나 india 다 시도도비야되나만락하이터리모이고 아나 마도우겐 하이리고 도우도우도마라이고 근데 모인 rule 도우겐 power 레미는고 아나 시기 하이디 이나 pros 고 나마디레고 하이디尤其是到底是该用哈那所干说，像 making body 的时候，到你看了没有过？都 directive 都通用的 ，directive 比如说 stability 的过，还到底不该用还到 compulsory 或者就是该用，那会 fundamental rights 过，比 article 25 right religion 该要的过 ，religion 个 interfere 过的过 ，personal matter interfere 过的，那 criticism 就开始 high 过 ，person 过你们的来打的过，没有 high 的，啊都 personal matter 的 interfere 过的那啥 ，religion interfere 过的，如果阿妈们那么 support 过那么 high 是那么会给该样的。gender justice side 다르고시비락가니또그인디아의 secularism 되는거 secularism 오이바거기 country 마오이바소시마팅방이하이브고또보름부터거이제퍼퍼터블레이비아이거거기나 at last 이행이뭐디퍼퍼감은단다라가스테이홀더미안과이행문을표현한다또가거기 UCC 제 after independent 하이다르고 independent 마망도디순마거기고가딘터블레이비고 because it was ruled by Portuguese 하이다르감고인들레이범비고 after independent 파서있는거기우트라칸터그래 implement 오고시고step by step 만하기못하는거우트라칸터그래 already 도직시 step 아홉마이다르고 Madhya Pradesh 아삼구지라트고 president 이나이리고또나봐아나무탕무탕만하지돈돈디난보시간또기도말해요칸다이다르고
1: 마카타라고도어자그게 National Payment Corporation of India NPCI 하이브세마한안오버프레임워크마인트로듀스토기버어자하이브프레임워크시머천디스카운트레트 MDR 프레임워크하이브세니어자아도마시기프레임워크시기아디마눙찬보오이나하이브타레과 0.4% 세피오이나티바하이브타레과거기 person to merchant payment 토바칸다루팔리싱아니무키어버프더페이멘트로바칸다마시세거기마야암다짬엄나보미암엄슬레드나마시기마탕
0: 마찬가지로마찬가지로 MDR 인사이거쇼품도고시야비지가있는데거기나마찬가지로아디비즈니스도미나이따라페이멘트도없네봐뱅고에게라마 EPA 프로바이터 GPO 백고폰페이백고뭐있는도없네봐또하는데시프리오이라며고애니이거인트랜섹션도봐야돼이메이스 PT 뭐에게라 EPA 애니팅하이따라고아다오직시고맨하이따라도기도없지고15도부터하이리도우니하이고또하이시디아니마르센나티도없네버리지고마르센티바지도뭐있는뭐가도애매한거마루에보기등하이셔배고원퍼센트퍼센트하이따라아이가뭔가단어버리드리고리브라샬로우웨브고 because we are not 마르센하이따라퍼센트퍼센트하이니고그래서아니는락가다게라리미트블레이니고비행기고알도로해야되고2000폭도로해야되고버리고아도부터도는헤르디하이따라 0.4% 로컨해야되고아도 0.4% 로컨해야되고게범슬레이리고If you reach a certain level, 75,000 lower the trend the criteria and have a way in the book. At the moment, as you know, we are aware of the insurance service at the railway, single fuel, insurance, at the moment, I think that the young we have to go. Just, you can go by the way, TDI have to go. There was a certain gap, and the way he stopped, and I believe in the go. At the car, 102, and the car, the young, the Canada, the way in the country,public 에서기당기도 confuse 가까이야오이브고 merchant discount 같이강대벌레이드는거 point 이드라민티드라바 but things that merchant discount by definition means merchant have to pay to the bank and the UPS supplier 하는거고아당가사야부도아이가능가타나부디 low 로에하이드고아도뭐이나고메나시터브이지까이기노하부도 example 뭐이나 already 인디아시다 we UPS 하면서구이되고뭐이나좀 UPS 강부나비행나비아더블레이부도아도생나디뭐이나나cyber security 해나봐 service 원해나봐가이다반나마가이다리고반나마담바가나봐이네나모이다비력보내야그런데 what is not the exciter the is not the is not the exco 이는 the 손이걸면되고 the is not the just 모이는고면서록도때 just 뱅어 EPI service provider 록도보내고 another 한번더모이나해지 5% 남아있다리고거의 develop 도없나봐이다리지 EPI transaction 면 digital payment 세동안에서담내고 small 말생기되면가려서게프를내리고이땅모이는소원도봐이나아두하이아두내이하이자
1: 아주머니어자하이리버거기페이먼트메타드지거의인디비주얼아마가인디비주얼아마가땅나타비다하이바타야과인디비주얼아마가비즈니스맨아마가아니기마락타타나바페이먼트오이가더리바니하이너스탐비리어자어자거기인디아마디베트남아니기마락타거기디펜스코오퍼레이션스헤나디펀타나바기다막다

마탕기 골나이 부이나 이세 말란 톱처리 도레이 펌시데기 마두리기 나이톰 콘절다 카이딤 이모나 세링 바마디 런빌 타우나나 세랑 비세시 골락 봉아이 부이나 타민시

0: 따리바라 마마
1: 마빠이 붕어
0: 마라스 감빌싱 너싱 마시마나우 아니기 밤봄 빵을 떠나 사이 따렛 아와 싱나 콘탁 란치 할마 뿌리 메이테이 라이빠 간비케
1: 마빠이 붕어
0: 아와 땡골 불란 팜다 야비 마 토하이 라우케 렘호 불람이 마 카이나 우빠이 딱바금 딱토케 샤나 라이빠 마니포르 깅암 카이 하왕롬다 티보마이 농숙도 지리 농폭다 까보 땀박 파우드나 닝티 콩발 파우 산도키
1: 나빠이붕어
0: 샤나레이빠기 람카이 티보마이 파우바 뿌레기 람담니 강나바 메딩오 가메싱기 콩울 학분농용키
1: 마땀두기 아와란 앙악바디 마빠이붕어수 란속나키 레이바기 땀악 타와이 쿠박다 합두나 시바기드나 란팅나키 레바키 앙암바싱나 사캉비키도
0: 아와 땡골나 보이레이 메테미암보 까렐선 호이브금 호이크레타브다 이닝 토우나 토우나 양나 콩랭비럭드나 딜레이싱 콩더 람반 차든 레럼바 아와 싱부 딱카이드나 보이레이 미암보 아와기 뭐 굿득이 말로키
1: 이닝 토우 멋진 마나우나 아와 싱부 야이비 타와이 러브다 이 박라바 브라제싱 탕상 부닝 티토렐드 삼키바 보이레이 레이박 미암 봉자우 틴나 삭나 소나키바
0: 브리티시 서카르나 카시젠티아 란다바다 땡방 비너버닝 토우가 밀싱을 하이자케 닝토우나 수세레트 콩랭두나 카시 싱기마 탔다 후에 란다키 카시 닝토우 저버싱 파르가 브리티시키마 굿다 시나키
1: 마하라스 감빌싱하나 만나이 마신글로이나나 실렛 마뽕야이다 와이퉁라바다 피렌기 사헵 싱기 마펌다 시티 쿠신나나바 마빠이붕어부 타키바 레바 콰이나 캉이
0: 말리소리
1: 마빠이붕어
0: 메딩우 감비싱어 싱레농대는 컴버나 스리스리자가나마 콩카부 쿠르만게 칸두나 마나이 헌저버로마 아이부 뽕맨두나 스리스리자가나마 콩카부 토건바 팡은비키
1: 마빠이붕어 마빠이

0: 농어보 스리쥬 나까야 다자 미리 봐.
1: 뿌리리 빠기 와자라바 아와하기 막 그때기 많이 뿌르닝 땀박간 비 키바마이 딩 우간 비싱아 마시디 아나 라용 캉다 샤나 학장 이 헤도 나 헤이션드나 레이레도
0: 나빠이 붕어.
1: 뿌리리 밑에 레이 빠기 아마이바 아마이비 아캉 아히 까야 왔다나 라이통 쿠댕 이라 토니 빵톡리
0: 빠이 붕어.
1: 닝템 뽑비 메시남닝 올 마하라니 꾸무디니 시리즈 기다막 까야 더와자라 보말이 소리 사나코는 아직 빠힝가 방콕 오이크래
0: 마빠이 뿡고 나 나이는 비수 인딩 톡 사나 학상 이리바 퍼나바 싱우 아시바다 아툼 아하카 타우니 자기 에도 마빠이 뿡고
1: 타우니가다 보니 이마마

0: 来人头
1: 啊，来嘛！
0: 来把给买走，那不然本地单了都那，一不都把坑把绕都那，来人头给本西头你这边呢？阿买吧阿买呗，阿坑阿黑个呀个累呢呐，一人头给吃那黑酱盆那不不，来通苦丁一拉这一对。
1: 啊，来没人的。
0: 一人头。
1: 이보다오기후나샤모학장뿐것이신무통로말해사닝탕닝바아라암코랑바아무도보기다리는헤일라이마
0: 이닝토
1: 이나오이봉오나라싱하주바라하즈드기로컬루리바볼음싱하도가리기다묵다노라이마이나오기뽕능나마야암바이부가리니하이나칼람가니
0: 이닝토이붕어나나이누비나란키바뿜바낙비가니이닝토나이나오기붕어나라싱하다기로컷바브리나본찬드라프라부부사나고농달랭칼락나바사나야탕딱비키바두다레이바키마하라니아마오이루바나
1: 레이마
0: 나나이에이나히다쿠뿡팜닝타우피샤나루빠도라이샤곤프라타싱감나막로카짜기바니
1: 타모이테리다고라이마까리기아둑다양다쇼이바노
0: 닝타우
1: 안다키시마디아이나다시라마가나리싱어마학아쌈미나오나티네헤라이마
0: 빅리버나자이붕어닝템피삭기다마나나이오이비나와드붕엄제디니닝토
1: 아이아이부나마강이나해마마
0: 닝토
1: 루라바이기탄팜이보다오기후나이샤프무시실락라보마탐무시다빠리닝템피삭기다마콩팜제앗나가름넛함람시계칼리바니네헤이레이마
0: 이링토
1: 레이마가리기비랑비로이나리꿈나먹세슬고윈덕이리랑악드네이브도바캥박이토자악드네
0: 가보헛담바기자이탱나아와후정랑바디나나이누비부끄럼나강시바
1: 나이마
2: 야목마라
1: 샤나우도
2: 샤나치오론다말엠레이빡나나뿌니엠자리도야목
0: 이따이마기이붕어팜팜랑다팜
2: 이마샥라비이따이마시나나우구름자리
1: 샤나우도
2: 야목
1: 까리타우보레이바나사나고는까라키다바노야바디이나오나타나까나가디와타나루니
2: 사나시오로나낙비가니야무랭온다비

0: 那叔，还得爱来等那别哩。
1: 啊，宁天，
0: 只了不单碰个呀的，是不记得呢？伊妈来把给他们的送托的呢，十家里边阿头不哩？
2: 来把给他歪个呀的，是他不来得吧？懒得去推行推了吧？不能扛吧？阿皮不碰得起，真的碰吞碰起吧？阿当不嘛巴里，伊阿不龙江不罗马真的人。
1: 哎，阿个妈！
2: 啊。那个心上的阿里不能开裂痛那么大，比这斯基路家的不莫忘不都，古里边的那不还得怕，我怕没得的暗暗把那楼梯不偷干，楼梯不劈裂，恨不来得不偷呢。
0: 恐怕红的那楼梯 ，British 星呢，苦个呀，打痛那不好那梯不，当个个呀的，一步那停起，
2: 你
0: 不来得那来怕起，暗暗把么个楼梯不偷不偷干，屋起。
1: 啊，你听。
2: Mean a luxury of Yadaba. Hi, he will open the Hongandaba. Lebaki the book a talk put a Namasar or a Zenereni. Tang the Tadama Pale Traba, Ming Sanba, Lucing Purenido.
0: Ipu long jamba toba.
1: Ah, tak big any dawning ten.
0: Lebaki the muck. Ipu no lobidiba. Mamal neither of a togankaya, Sigidamuk Nasuna. Nasi Koronong, Lebaki Pomtoroi, Lebak mea mong.Bukan bapam tindok seri ibu.
2: Ningtem.
1: Bukan bapam. Ningtem.
0: Simnadana loksin bisido ibu.
1: Laipaki mapurel. Tolaba nanay na po da bukan bapam ton tindok padi. Nanay na po gi laibak kelay henbanida ningtem.
0: Ibu.
2: Bukan bapam ton tindok pada. Matik syaharaba laipaki di angam banido. Nungay re.시대기 위에는 농아이 밖에 올라간 거니 시리 고빈다나 타우자한 미래
1: 아이나 위붕어 앙바 탕갈 제너렐
2: 까나레이
3: 앙바 나나 이코이 리제
2: 이닝 타우기 사나야 탕니 허직목 참목이 돌아이 샘사오 메저 제너렐 농자 암바로마 북한바 밤톤 방비 크라바 몽바 상가이따나 바자이 빙군 고
1: 몽바 상가이따나
2: 고비라비 앙암마 타우갈로 인해나 틴가다 바니고
1: 몽바 상가이따나
3: 틴가다 바
1: 헤메이테이 뽁비마 마니뽀 아와바타나 나사룩 오이르비마 이마난게 컴랑라문부 돌바나 샤로마나 반도로마 싱방암 모시겠고 이마 아, 이마 난기 나탐박도 복셔바 나탐박도 쏘셔바 가야 달라이벅 버리바 하 고빈데이붕어 헤이보다 오빠캉바 이마 레이빡 강레이빡 난기다먹 아이힝리 로마 힝키가니
3: 이닝토 타우랑 분발로 이절해
1: 아, 눈시다 해산하꾸눙 낙봉악 신자박이 턱을 펑져봐 제너럴 로마 아이까야다 라이벅 버리바 마시디 이밋 어세 빼는 학기 샥담세 이행리 해강레이 빡게 피라 나닝 떠오나 하이는 홈나 빨리 하, 능기다먹 돌라바 로마나 쇼톡리 나 밤다 이까이 콩나바 우쩌리
0: 이뻐
1: 아, 마시디 샤이니 넘버 뽀르래 아, 빵을 마잉 슈따레 운치 산디하수 외럭래 바두부 아흘 오이라바 제너럴 로마나 마시마디 하이리 마닝 땀 빠이바 닝 땀먹이 피랄 피랄라세
0: 이뻐 사무 탁기 돌아이 탁달랭 컷비로
1: 하 그리 하이바
0: 사무 탁기 돌아이 탁달랭 컷비로 이뻐 누나이나 보타비로 레이파키 앙암마토 나나이나 샨까야가 로이나나 몽바 상가이다 콩도이비라 시도 이뻐
1: 닝탱

그들기 어루이브 우이나 다미나시 아리밤 샴 샤마기 콘젤다 토이비 데비나 세이링바 마타미시 아숨나 세요리 타이방 게이틸 카락바다

0: 헬레이맨히 찡우나가 살로이 보니야디니다마 토이막 야컴 로이디나 딸릿막 숨나야디 딸자게 하
1: 앙앙사 해구잠 니콜라스타기 코이 베나삭바 다미나레 앙앙사 앙아시기에 코이 타오름다 근웅이세이 베나 마담이세이 아마디세이딩나증 바카야 마탕마탕 따크리 ngasigi oina arui bagi thorum pangthupi ge dori ba nawrem nganthoi chanu nganthoi degi khoi khunung mi sei sakpa mu punata minasi nganthoi haurisi

0: 하나 뒤를 뒤를 불리라. 아까
1: 아유 그들 게
0: 우리 부자로서는
1: 부르자는
0: 나오기 와니
1: 나오기 와니
0: 아이게 니좀도마 빌라 이러버니나 마이 빌레 샤비아니 두기 만웅다 낭나 밤아마 간자로
1: 이마 아도 어디 마 사달래 와품니까 이노 뭐에니 이디 만웅다 마 색파잡 둠디에 아 아이기니
0: 아 카라 티비드나 이게 따라
1: 마 야레 샤바 컹네 좀 천비라노
0: 아도
1: 아이분이
0: 아이기 좀도마 빌레 와야베세 모에니드는 하이도 여러
1: 이모
0: 하이도 부탁해 너 분이
1: 야리까 저러게 이리까 마 하이도 없지 너 야리 좋아 하이도
0: 하이 빡강 자도 있네
1: 이모 빡강 자도 이봐
0: 에 아 너는 시액대 제친자고 해
1: 까이 까이 까이 이놈 하자
0: 마이마 하늘아 가보고 레이망이 오늘 기다림 마이빌레 오늘 뭐야 야리 뭐 가봐
1: 아도 이제 이 까림 건드렸어야 무서워 이 나이 먹시도 뭐 마이빌레 샤비도 러웠단 맘아 봐 아 이놈 더 멋있는 마부 해 눈치저러라 봐 아이디 마이비오를 쏘둠 러우래
0: 와 러우라
1: 러우라
0: 와 러우라
1: 러우라
0: 형 마이빌레도 러우라
1: 마이비 러우라 에이 아이디 와리세 능기들 컨버들이 강화 능기
0: 아이디 와비로 너희는 하이리드나
1: 에키도 위바로 뒤봐
0: 오줌도 멋비 해봐까
1: 아키도록해
0: 와리는 아이디 가우토에 아 코인님의 아는 미팅인가 해오라보네
1: 아마 코인이
0: 숨민해
1: 아니 나도
0: 사시티
1: 저이 대임을 놀리면 사세 어디
0: 타는 오자도 호텐도 타오르시 호텐 타오르시
1: 싸기 원을 띠에미 무자고 낭보
0: 싸기 원을 띠에 개인 하요미
1: 지 빠샤도 빠샤도
0: 빠샤
1: 왜 빠샤도
0: 왜 근데 마루니 해
1: 왜 마루니네
0: 빠샤로 부부께 암 구이니에게
1: 구이니에게
0: 이때 이미 만나 고
1: 컴온
2: 말해 이상하기다 못해 이 말이 힘이 봐 마셔 이거 신경하고 한다는 나봐 아마디 마이 마신 땀나보기다 못다니 마마오이 미시는 것이 매일 미나의 오이로봐 한타버 타키타버 슈바부 깔리기도 뭐이 깔판 토프기 내부마
3: 나마 마이비 타블레시나 라이붕코린 차택다 무라가 마대이 파가빠 샤도 아드는 나이 까모
1: 가티
3: 레이까이 미옹
1: 가티
3: 아마 아저씨나 람짝 나이더빙이 메드라 후바 코누나라 쳐나 나나 아드 멘세능 라이파오 나이도 땀마
0: 야레 이 따봉엄들에 아이 까봉엄들에 막 갔다 비려노 아이 따봉엄들에
3: 에이나 군부사 은하와이룽하야 빨라오로코 누하이룽하야 빨라오로코 라이바코이디야 불라바하오너를 시그라게 라이바코이 시그라디야 너희들 빠샤부기 하이드레드나 누이나 본나를 망드레드나
1: 봐봐
3: 에이, 라이브 마사스리터, 낭딘 나란디레트나 가리기 상고함 창닝우리.
1: 뭐?
3: 아, 낭라 할라가 펄라면
1: 뭐?
3: 낭라 라이트엄기게, 라이트엄기가 하이빈에서, 마치 이나 군복기 야기 뭐 공어 두루라, 어찌에 미세이까 아무 타이 할래샤.
1: 뭐?
3: 아이쇼샤 엄마이 타만닝에. 미래 우리 쪽으로 비싸로 엔딩해. 아루, 라이브 바이바이 민 투원진아 이 방글 투원드래.
1: 또 비록해도 보게 봐봐, 막 갔다 비래누 봐.
3: 아이온게, 아이 아래 이 바카리노.
1: 봐봐.
3: 세, 이샤 시엘이 봐, 앙앙비 세.
1: 봐봐.
3: 맞지도 맞지는 아이온게.
1: 나티 봐봐.
3: 이샤 아픔 맞지 민나 이거이게.
1: 또 비록해도 보게 봐봐, 아이 따봉엄들, 아이 강들로 이 방금 실력들해 봐봐.
3: 응. 마시고 모아이 신기 다 파마르트라
1: 바바
3: 아시고 마이 샥타 마시네트라 난 우어 파미바
1: 헨나티 바바
3: 옌고 나미트 페레 옌고
1: 바바
3: 우라 키니 폴로이다 토고 까야 까야 할로이나바
0: 예리데
1: 다리드레나 곡시나 샥고 마이네 타오이젠바 바드라오기 마 샤르타 무바칼이 깨한테 신게도 바 이 목시기 뿔로이기 와리도 있다 아무 밤들에 봐봐 아이 아이 라이터 부터 오게 봐봐
4: 그만해
1: 이마 아이 아이 라이터 부터 오니 이마
2: 까리기 눈이 붕어 이산에 내 까이기 폭수권 따라가 코바꾸로 흐리바 까리기노 까리기노 하여
1: 이마
2: 마두야 되고
1: 나 시대기디 아이슈 라이터 부터 오가 바방기 마띵 빵가 이마기 마이 통도 때리바 무벅갈리싱도 무탓 빵암바리 영재르게네 이마
2: 뚜레인게 신디한가네 신기다바네 띠붕어 능네 나마나 보이바 쿠이게 와보 우기 마땀마도 하우지 띠네띠 마두디

0: 타잉 아이코이네 솔럭라바 세쇼기 빰베 야우드라바디 콩탕머리 망아수나 탕방암드라 마따마두다네 능네 코이부능시 미잉장비가다바니 마따마두 요드리 파부디 능 아이코이게 와보보 카갸르고
1: 이마 호식부 호식부이나 까나이데기 까나데기 빠샤포글 라릭타 모석카드이노 이음욕이 호시드도 빠샤포 야우드나이는 마따오카르만 레이루이드노네 이마
0: 이헤 마두기다 막다 능네 까리기 능 샤티리바노 이마 라이리바시디 당기 빠샤도 이마나 포레 에토
1: 이마 빠샤
2: 잠깐만 그래 이리 빠샤
1: 바바기미 아이 빠샤 싱들 나오라로 이마
0: 말해
1: 아이 아이 라이 깜데 땀마로 이마
0: 이마 이마래 능 능 시원한 것이디 나마 아이부 타자드라봐라
1: 이마
0: 하여 능 시원한 나마 아이부 타자드라봐
1: 이마
0: 어디로 보디 파이 능력 굳다 타오르고 등창 막 빠이두나 이마기 약장을 세 막각 막각 꺾두네네 까라이다 막 뽑아쭉 여우르비게 해보도 남이빈의 예
1: 올라
0: 남이빈의 예 올라오
1: 이마
0: 학장이 또 공돌이 쿠딩가 이 뿌리 부분 민나 오베 쇼르망니 칸다베기 이 짜부능 시다베기 이 사귀니 삐에비기 전 이 까이 쿰내는 아빵암다베기 아막 뿜어쭉마리 아마 해결음보다 야이 능을 액땀부터 오게 클리부도 이마는 팅박학 비크라로 아두부 이마기 학장은 스택가리군보다 아막 뿜어쭉마리 아마따 해결음다부 톨라바 능 라이릭 땀부 핵도옥지 칼륵밤이 꼽아두다 마뽕 마뽕 쿠딩 먹다 아뽕 비나마 하이브도 마사칸가보우유 꼬나
1: 봐봐
2: 올레
1: 이마 그리기로 나 학도부님 잡아 나 학도부 일할 수없는 사이고나 아또 깐마비사
0: 마네
1: 마뽀마뽀 쿠딩가디 하이르노 미쿠마마뽀마 이마기 민욱치기 통장도 못박드라 이익무가 뭐예
0: 마네
1: 자리 마기라 뽐들라서 그래 짜마복대가 삐어 아이 나 이따 못살라기 이마
0: 나 이마 고잉이 나

0: 아쇼킬러. 뭐 등고 등막다 이상하게 보시네. 이 밤부터 왜 저러고 이 마귀 보고.
1: 말해
2: 말해 말해 망아
1: 뭐봐
2: 난 라이브라
1: 호이 봐
2: 성호
0: 망아 성호 파무이 보고
1: 망아 펌스러 이마 말해 이거 시작은 해야부터다 아쇼마틴 도배 억제게 락셔보니 무로 아이디랑 잘라 무르니 빠빡하 누르미니 너 나이코 시
0: 망아
1: 얌디 얌디 내 신앙 잘은 날씨다 시발코시
0: 이마기 망아
1: 끊이기
3: 불쌍하오시
1: 불쌍하신다네 난기 라이크다 먹이 찌에콜롬 레비도 시신놓고 아두디 톡시라
0: 사시
1: 이마 뭐봐 아이가리 여우레이에 말리엠시 유니버시티 버튼 저러먹이
2: 빨리 빨리
0: 이상하는 용로 버튼 미라먹이 하버라네
1: 이게 등 안기고
2: 너
1: 이마
0: 잘놓고 이마 기분고
1: 아이 아이 쇼기
2: 베스 굿락 굿락마이션 나
0: 거리 딱 비거다봐
2: 낭이 오지기 베샤마야암도 아도 가다 아이다기노
0: 뭐 봐봐 호랭꼬는 이니 싱네 땀는 강나로
2: 에이 항지와 항네 나 베샤마야암도
4: Hozik dah beri sumang lila, mai bido mapuroi bido lila segi anis basaru. Sanabi kiba Sangai Artists Association gi lila kangbu. Thorum sanu turu tahan siri basakas banim falgi Sangai Channel gini. Sangai Channel da Hozik amuk dah beri si, Ningombam Jawaharlal na kongba basi.

0: 공간기 토럼 따비리버 과외 번호 먹부 아한 뭐 먹다다 따람 녹 저리 구름 저리 이 젤리베마 쇼비럭래
1: 여우저럭래 따돈
0: 젤리베마 피다솜들링 신비유
1: funny funny
0: 젤리베마 마시시 노마이 주노밋 오이버니나 토롱기 아로이버다 파링나이나 선독 저리바 라디오 시리얼 탱만드링의 어음 수부 땅각다 품디기 단타 담저리 아이바 닥터 강예범 섬웅어 토롬부토피 농톰범 로마 아두목부 토롱기 아한바시 군웅이세 마타미나시 세석리비 어홍 삼범 아니쇼리 데비 아두가 나시 석피가 도리바 마탕시나 토이비부 라이레 성대기 코컷피기 마탕 석피가니 마시 토롱기 아한보이나 타미나시
1: 타미나시 따톤

이모 반피너버기 학덕덕 깨기 농관 꽁얀버 마나오이 붕어마탕 간박가 흉상들 내락바 가 흉상덕이 도락리 아이 하이 하이 마마 따라 마 토이먹라 이따버라 나나이 괴레지 양은바 그리 딱비가다바 마마 따라 마 토이나 괴로이나 우리 하여가 이모 엄랑리 싸 토이비 우다바디

0: 마파마시 마우살레레 미네세히 마탐 상나 셴비라키바 폼디기 람팍네 스퀘어 킬로미터 니푸롬 박사와 마파마시다 바봇 토야생가마티 탕브렌 양비기 마펑 카르나타나 아테이디 이싱마탁타 타오르글레바 폼디나트라가 이싱기 박네 상하이나 폼탁타레바 말레임기 아마탕아이르바 사지 망람사타 마니푸르 상하이기 마파마푸싱나 카농폭 에시아기 마야이 탕블람담다 레이르미 하이나 타자네
1: 팔렘 옐호응아이다 상아이 코비 에코이기 탐 크라베이 파이 푸싱디 아라파 칭론 왕마기 칭농 마눙다 레이르미 하이 마탐 마기 야원다 라이오이 크라바 싱아두나 마이케이 파앙나 짜나키 이푸이 벤 크라나 타일랜드 코블람담다 lamang

아동 도롱다비 리버스이 아카스바님 팔기 상가이 채널기 노미당기 도롱 버링네 응고마스다 호수야 무산독세리 람코이와리다 윤팜 모이바 도롱 닝승버기 미후통다 버링아스다 농토암범 군자모혼가 운우도노 와리 사버기 아니수부서룩 우나비리버 딜립 마잉범 호수리저레 닝승버기 미후통다

0: 그땐 스테이지 매니스터 오시 이야기나 만들 때 혼자나 아니 윤 너는 장님 뭐 장모하나 하라고 이양 장나가디 막 불레는데 시야를 투옹으로 한도 알 안도 하고 장이 아니 가리가리래 가리문 가다 카펫 타르나 소파 가리가리 떨어 너 TV 프리즈 아마 로이나 워싱 머신 가리가리 로이나 숨는데 아니 여기
1: 맞담들에 대해 그 쇠다 바네암 이나 쿤 바바울
0: 레이트
1: 레이트리오고
0: 레이트 아더기 쿵강기 카르스 레이 카르레이 너 이몽죠레 카르레이 너 신나 그 칼라나 타북 쳇돌 버 강무심세 뭐 이디 카르 마사이 카르 이따 야 카르스 레이 레헬리 야 무홍나 방할리 인스톨먼트 카이나 인트레스트 야 데카이 돌 마이 마이 아더기 스테이트 파밍 싱나 디 로이나 스테이트 나 로이나 미니스터 우리 모이나 그노기 바프다 스테이트 나 로이 레이비 수만톤은 이행 것이다 근데 뭐기 아 맞담도다. 한직들 레이블 라이트로 강대. 마더 히로인이 남말이. 양나
1: 앙앙이 안 보다.
0: 양앙 양앙 따라서라디 마더 히로인이. 마더 마더
1: 그래서
0: 히로인이
1: 해야
0: 시세.
1: 되나 앙앙이 안 뽑아야
0: 아
1: 돼.
0: 야디야. 맞담도 약야 틴. 아 두야 틴 슬로건이
1: 아니
0: 거의
1: 내가
0: 만들래.
1: 홈나
0: 아니
1: 오시.
0: 아 두네 봐. 두야 틴
1: 뭐
0: 슬로건.
1: 얘들아 미싱 왓빠니나.
0: 왓빤. 아.
1: 미싱 앙앙이 안 뽑아도다 마더 히로인.
0: 마더 히로인 피우네. 아 마더 히로인기 너 이제 궁금실 레이브 마더 에 레이네 안 등이 얘기는 하는 저할 정에 정무신다 앙앙 시 그렇게 좌우는 그런 빅부학 레미 사이클 마림 아니 훔 사이클 데모터 사이클 아니 훔 돌아가 정에 전부 막 빠스 마마 좀 들래 나가 힘 들래 레미 그런 나의 빠바 거 나도 그런 놈 찾아야 하는 내게 정정만 정 이행에 이행아 사기 패실리티스 불러먹도 에미니티스 뿐 넘은 또 뭐이 많이 쓸래 아주 전부 눈빛이 쓸래 이런데 눈빛이 가야 자기 마대 마차미 함세 내가 된 타박 출 잘로이 되네 쏴야 되는 거니 하나 아주 하이고 뭔데 그 돈을 받아 그 돈을 꼭 탱나래 눈빛이 탱나라가 까리 타박 까다이 되노 까다이 되노 하나 그 인디아 되니 하나 인터피터는 하나 아주 에이 레이팅에 장을 정글 정경기 쫙 조금 동일 타키시 하나 하나 봐 아주 많이 떠오르나 아주 뭔가 세 거의 맞담 레이트라 얌농아라 낭 나자는 수신기야 와리 사는 들어 우다 이거 얌농아라 낭 윤주 우르는 것이 낙 와리 사나라 얌농아라도 뭐이
1: 그래서
0: 마들
1: 애들 어디 마들 히로인지 반해 안 방언이네.
0: 방간이 방간 아주 마들 히로인 시디에 거기
1: 락도 방언이네.
0: 레이머 시즌이 뭐이 시디 살까기 펜션 방이 아주 그 커리큼 펑션함 동무담다 뭐이 시레 간호니 피랑이 피다를 밥 먹이 밥도 꽤 망다 with respect 펌은 돌인 마다 레베
1: 오호호.
0: 캐나다
1: 오늘이네.
0: 메들 가도 야오나 아주 많다 떠오리 영이
1: 아니
0: 쿤노시
1: 아테 에넥도츠 엠 노아이네 토키바 아테 데 레비브라 어제게 하리모 밤님 드레니 레이시다
0: 마시다 이 푸드 펀딩데 쿠이르는 1975 때 재판이 하드나
1: 치 마탕데 데 그라이데 잡히레
0: 시 마탕데 모스코다 찰레 모스코다 찰레 아데 모스코드 챵파시디 암나이 사이베리아기 부리아테니 이스턴 카노데긴 섹터니 코카 이스트 웨르니 아데기 손네 농축 올모스트 헹도리니 마시데 빠나 코이나 파야리바 누밋카이 코이 칸타 히다나나 챵미나리니 아나 마시다 얌농아이바 카리 하이타게 미 도메스틱 플라이트 이싱세 코랑 잉글리시 강대 에어 호스테스도 아니디 카리아나 근데 그 사안에 또는 비례 이신 탁게 하나 에어 호스테스나 그는
1: 러시안 나타나 강당
0: 러시안도 나티 마디라스 뭐이 강이 러시안 마론이드나 잉글리시 강대야
1: 왜네 러시안 나타나 대
0: 맞다
1: 론캉데
0: 론 강대봐 또 그는 플랜 파르크 못한데 아나운스먼트 부디 뭐 이건 마이크로폰 그는데 또 티엡 또 우리가 이노 강대 잉글리시 말로
1: 잉글리시요
0: 야 이해봐 아 되게 그는데가 보트 패슨 유어 시트 벨트 카트 둠 타임 러시안 타라가 되게 그는 타야 하이메히 보통 비례 아도 하이메히도 anyway 싱 거랑 넘버 누디 눈이야 이싱 타 아도네 사이 어건 하이메히 이싱 마나부터 하이메히 바데 인동닝 역바나 아인 타나 안항원인데 이거 라리 엄마다 팅내기 아니슈벨 란자오 만웅시다 바르마롬데기 리퓨지 매 방갈리 리퓨지 매 첼럭퍼시다 만웅기 와리야마 바기 주게스 바고 라이로케 노만 이븐 아 마니푸르 자오라가 Manipur

람꼬이 머리다 유포물 배터럼 닝싱버기 미후통다 털어머스다 후색다비래 농톤범 근접 모헌가 오늘도 와리 사버게 니스부사룩 우나비키버 딜립 마잉범

우리 사귀세 할배세 얌빵드러버 괴도르게 왔어 시대빵 빵드러버 할세 까이 짜나리게 까이 할가더버노 팟다돔 하요 겐텐덩의 학판마가 꼬피다키세 아두가 하이르게 아이디 난가 까이기 겐텐다 팜돌이바 난나 하이바 따나버기 아이세 겐텐다 가짱아가 꼬피가 타키 따리보바하 구이루이 매학당네 숨 와리야마 사르가 점톡님버기네 난가 와리 사르가 점톡나나바 계속레이테 아이 타바 암칠레 잘라게 아숨나 하이람라가 라이자쳇키 떠오리바 마옹 아두 제니카나 랍나 우르두나 망아나 레이리바 아돔다 락라가 다 까이다우라미노시다 한키로이드로 까이수도대 할라네 아두디 본나 한민나 크라세 아이다 아가와리 카라사나님이 나마나 비싱락드로 모이가 할로다나 까이와리노 사나도리보 와리보 아마헥다 이바니기 오이베니다나 아스 아이야두기 마탐글레디 라오 틀라마게 짜떠보이레디 오 아이나 와리 사세 하이바나 마탐레이타바 라이제가 사바디 마탐상브라 망알 사우랍타우나 까이기노 낭나 시다 라이제 보슬레이세 시다보 보슨다바 야리브라 다나 아이가디 와리 사나나 바마탐레이티 하이라가 라이제가 호직타 와리 사나르가 나트로 레라미도 아도이 누가이름 가드로 라이제가 아이가 와리 사나바다 낭노 신바기 마타우타데 우스 우라카노 마시 하이두나 제니카 마탄타 탐람라가 쩨키 마두다 제니카 마트와이 속나 깝드나 낭나 아이 미라이라 바꿔 낭기 북지한세 알성는 도우나 홍락하니 하이베데 아이 다저루다 만네 동시바 몰라이 통라버스 아이는 너무 농세이자마세 간밤내 톡바니꼬 나깔라마다 토이토이바 아마디 소피 클라스야우다비다 ngayhak wari sanarambani adubu ngasaydagi tauriba matawadu makwai anisu uraduna sophina kain mangana khallisibo koibagi koiba adum phajana jenika se khangna ge haideba amuk laizada koitan ta narisibo asibu makok se likhatna ja lo khamdrida aisu kaibu haigada banu mangal ge se laizada mo ansilakpan ning theunga laizaga luina base ma kya pam da bane akhoina su patna di haira bane jenika ge khanbada su nungaite nungdi nungaite ado mana tawjarubagi mahai phanglene masu mi gi thaja ba hat urabani na kari a phaboi duino noinu pase yam tan le oi ba mabuk che asuk seng da basibu is chei ja gera amat chei o noinu pa kaina di hainu da hayaning dreron hangi se chumbu chumdro ba khudam hai bu nangki best friend mangal ado aide mangal ga mana de dana mana nga ha ki khalla su aide khante ko kana na putam mangam ge ne nang su hai ba ngam ponte da hai nu da nang su adu di ibani asok koi na khangna rak li se ai nang nungai ta na ba kai bu taw ra ge mangal ga punjara su mana taw wa phatta ba khai do ai su taw rong ga ne hai du di khan nu he हो चिंबाल देखो ही तैबा तौ थोरक पदना हो दै हेने खाबा हाइरि मखै पकचाबा मचाई बुंगो या जरे सोंगे हाइगत लांगसे ऑन टॉक नहीं ना थाखरे ननाई नु पीएडी खोंकाप अमा फौलेंग बंगम तना थुजरे दो हाइ क्रेदको साहित्य गी इपाक्ता इराक नरबिया मन चिंथादना नंगि नुशी पाक्तुदा ಇರೋಯಿಬಸು ಹೈಜದ ಬೈಬು ಇರಾತ್ ನಹನ್ ಬಿರೆದನ ನಸಿದಿ ತಂಜಾದುದ ನಿಂಥೇಮ್ಲಾಕ್